나시망 프레시다 모먼랑 모먼니 기탕 혹 나소나 마나하 아루야논 예 프로그램 거 왔다니 소모이바 보나시하 데르사니 자마노 딜리스티션니 왔다 급바 힌디 코버랑 혹 나소나 만겐 얀 아카시바니 투라

0: 스쿠바지오 잉글리시 코브랑 스쿠콜라치오 델리오니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치킨바지오 델리오니 힌디 코브랑 치킨봉아 잉글리시 코브랑 아르본 카미 치킨 치킨오니 치킨콜라치오나 미비트 바르티 프로그램랑 코다시만 크나소 대나그다 만겐 예랑한다 다음나 닥소금은 프로그램랑 옹잉아 다오 득득사리자문어 독바지 미니트 봉왕 아혼 아츠 코브랑코 실롱스데스노니코 나시만 크나나타만겐 얀 아카스바니 투랑
1: 요, 야미스티랑네 도나 그라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2: 바바 얀 닥가바 잔이랑네 낙나린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1: 나족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 위자마
2: 암바 나 자프레디밍 자마노 나 사족오데 낙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낙유비에니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1: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

시레진 아바 디따나 안다키 브랑이 규 관찰 동겐 유니금은 아바 루스니 조라 뱅콜 아이 동파 판디 낭니 마마 사우랑니 디판디 도라코스 니오나 묵차 아마 묵차장

0: 도란 안고 지우디 돌아자고 하고 바디
1: 왜나 안아 차 창은 제자이노
0: 차 당사 먹차 되는 안아 언니 아츠 그런데 너 남측나 파가 제 모디 아가노와
1: 세례쟁 남미 전체 아간 작부

0: 레징 왕전 도라 망완 당이 망완
1: 시레징은 담음이 송소나 녹군을 소이버 증하 아바치 리앙나
2: 미자코덴 아파티 지릉기 박사 카로 코보코 송아이봉

0: 하! 자, 이거 들어자요.
1: 아차! 미치드나디 고 브랑요나니 무야틀 브이파 독조
2: 아라바시리 소파이
3: 마이크에서 골라매야죠.
1: 세레징 암나 그이 고브랑요나 우코사 골라매야 파정
3: 마이너스는 다키 고브랑요나
1: 와르잔문 그이 차이 골 브이루와 광내 늑득하나 가오나가 골
3: 베베마 나 지약광겐마
1: 베벤 파정
3: 제봉 지나 나란탕 차만노 레바브네 앙아샨디겐 앙아바 아우쿠나 아바 아갈 막간이 베난 미치 미치 다카이죠.
2: 시레징 치 바싱라이 완전.

굴절니 세계만 힌디 필리니 기트라 않고 눈속음은 소마이랑원 애시만 크나 소화하 나오 득득산이 자문노 스니버지 미닛 콜라 티용화한 데리오니와다 땡급바 비빗 바라티 프로그램랑코 애시만 크낭스카나 만겐 얀 아카스파니 투랑